존영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들으면서 주말 아침 샬롬 CCM 2부도 시작했습니다. 1시간 더 오전 10시까지 배경음악 되드리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말 배송곡 우리 닉네임 하루님 청하신 곡 투 미니스트리의 돌아서지 않으리 노 터닝 백 준비했고요. 남궁성옥의 아브라함 그리고 문자 6220번으로 청하신 곡 피아월십의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문자 4031번으로 청하신 시와 그림의 임재 아비가일님 청하신 곡 빈들의 마른 풀같이는 온니 월십이 부르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섯 곡 함께하죠.

온니월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아비가일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고요. 앞서 4031번으로 청하셨던 시와 그림의 임재, 그리고 피아월십의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6220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남궁송옥 아브라함, 닉네임 하루님 신청곡 투 미니스트리의 돌아서지 않으리까지 5곡 배송했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인생에서 성공이란 과연 무엇인가?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명예, 지위가 있다면 성공한 사람일까? 그것은 단지 외향적인 액세서리에 불과할 뿐이다.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은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경쟁 사회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진짜 이겨야 하는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 자신을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가꾸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한다. 예수님의 겸손한 인격을 말씀하시는 거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을 얻기 위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가장해 자랑을 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산다.

주나와 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들었고요. 앞서 오벳 시편 84편, 그리고 연평한 심플리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강찬의 섬김까지 네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설동욱 목사님의 칼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또 섬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자, 주말에 함께한 샬씨 오늘 마지막 곡은 예수전도단의 시선 전하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빛과 소금 찬양으로 강하고 담대하리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에 함께하는 김은영의 축복송입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또 3일간의 이 연휴가 우리를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또 주일을 앞두고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는 우리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을 가진 두 곡의 찬양. 먼저 With Friends,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주 우리와 함께 앨범에서 전해드린 강하고 담대하라, 중간에 조아문 목사님 음성도 들으실 수 있는 버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이틀은 이삭줍기 주중에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함께 나누고요. 또 3일간의 또 꿀같은 연휴 모두들 즐겁게 재미나게 신나게 보내시라고 힘차고 즐거운 찬양도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삭줍기 오늘 첫 곡은 7493님께서 여유롭게 축복송 함께합니다. 수평선 보이는 바다 보러 가고 싶네요 하시며 신청하셨던 존영의 감사, 오늘 이삭줍기로 전해드립니다. 아비가일님께서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남겨주셨고요. 또 위스덤님, 지난 청년 주일에 나는 일어섭니다 찬양 듣고 은혜 받았어요. 우리 청년들이 힘을 얻어 일어서기를 기도합니다. 피아워십의 찬양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존 영의 감사, 주리가 부른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나는 일어섭니다, 피아워십까지 함께 하셨어요. 라니 님께서요. 새벽 예배를 둘째와 친정엄마와 함께 다녀왔어요. 5월 가정의 달로 가족 약속 예배로 짜여져 있어서 평소에는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함께 예배당에 다녀왔습니다. 목사님의 축복 기도도 받고 기도하시는 내용이 제가 염려하고 있는 기도라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내 삶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이유라 부탁드릴게요 하셨어요. 맞아요. 예배당에 교회에 직접 가서 드리는 예배, 무언가 따스하게 나를 감싸는 느낌, 특히 가족이 함께 가셨기 때문에 더 큰 은혜의 시간, 감동의 시간이 되신 것 같아요. 남궁송옥 내 삶의 이유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내용이 담긴 장윤영의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준비했어요.

아,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남궁성옥 내 삶의 이유라 장윤영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이어서 안성진 안아주세요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 돌아보니 비와 관련된 찬양들이 참 많이 들어와서 이삭줍기 오늘도 마이클 W. 스미스의 힐링 레인을 이삭줍기로 준비했습니다. 1부 끝곡으로 이곡과 연주곡까지 전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 촉촉히 내린 비로 화단에 혹은 논밭에 작물이 쑥쑥 잘 자라날 거라는 사연을 많이 만났고 특히 모내기 준비하신다는 사연도 기억이 납니다. 이길승 그대 화단에 먼저 들으셨고요. 꽃도 이준석 찬양으로 이어봤습니다. 주영님께서 임바울의 첫사랑 때를 오랜만에 신청곡으로 보내봅니다 하셨는데 임바울 목소리가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죠. 좀 걸쭉하고 굵직하고 걸걸한 이런 느낌입니다. 첫사랑 때 함께 보시고요. 배추님 신청하신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순례자의 노래 원주에서 늘 함께 해주고 계신데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2102님께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신청하신 곡 오늘 이삭줍기로 준비했습니다. 조이포유를 통해서 아나운서님들의 멘트를 들으면서 그 우리 삶의 굉장히 작은 소소한 그런 삶의 지혜들을 많이 배우게 된다고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려요. 오늘 내주의 강가로 원곡인 홍순관 찬양으로 은혜의 강가로로 준비했습니다.

하늘에 핀 무명초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강,

임바울의 첫사랑 때 향기로운 나무,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에 이어서 홍순간 은혜의 강가로 전해드렸고요. 사랑님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독특하게 박종호 씨가 부른 버전인데 함께 보시면 또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고픈 고질라님, 하나님의 일, 사명에 온 마음으로 감당하며 찬양으로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와 응원도 보내봅니다. 한이의 행복 써주셨는데 준비했어요. 허유미님 위러브의 찬양 써주셨는데 오늘은 위러브의 찬양으로 나는 오늘을 살리라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위러브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는 영동제일교회 찬양가 경배 준비했는데요. 내 마음 다해 전해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아카펠라 느낌의 박종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한이의 행복에 이어서 사명 동방연주 그리고 나는 오늘을 살

0: 사랑해 CBS.
1: 마음에 더러움이라는 잡초들이 무성해지도록 방치한다면 마음은 빛이 부족한 메마른 상태가 된다. 메마른 땅에 메마른 나무는 불붙기 쉽다. 불안, 분노, 불평에 약한 바람에도 금방 화의 불이 타오른다. 바지라 메디의 아프지 않은 마음이 어디 있으랴 중 한 부분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핀입니다. 이 찬송의 작시자인 캠벨은 영국의 아즐 지방의 공작으로 빅토리아 여왕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이 찬송시는 캠벨이 캐나다 총독으로 취임하기 전에 쓰여졌지만 총독으로 부임한 이후에 널리 애송됐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울창한 삼림이나 웅장한 산세가 이 시편의 내용과 유사했기 때문에 캐나다인들이 많이 애송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비슷한 환경을 가졌던 스코틀랜드인들도 이 시를 즐겨 애송했습니다. 이 시편은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거나 여행 중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애송한다고 해서 여행자의 시편이라고도 불립니다. 캠벨이 지은 찬송으로는 우리 찬송가에 바로 이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한 편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입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우의 남자 추인혁입니다. 프랑스 유명 작가이자 여행가 실뱅 테송. 더 프랑스답게나 실뱅 테송. 죄송합니다. 쏭 이러죠. 코소리 들어가죠. 콩쿠르 문학상 한국 홍보작가로 내한한 그는요. 여행은 현실을 통해 꿈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수단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우리는 꿈을 늘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죠. 조금 더 준비돼야 갈 수 있고 조금 더 여유가 생겨야 시작할 수 있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닿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행은 그렇지 않지요. 예, 간단히 짐을 꾸리고 길을 나서고 낯선 바람을 맞는 그 순간 꿈은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네 발로 디디는 현실이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머물러 있기보다 작게라도 길을 나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딛는 한 걸음이 어쩌면 꿈에 닿는 가장 빠른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한홍재 가볍게 여행하기. 아, 참, 예, 진짜 딱 어울리는 오프닝과 예, 노래였네요.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뭐, 꼭 여행이란 게 해외여행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행이란 게뭐 멀리, 뭐 며칠 가야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여행도 좋지만, 문득 잠깐 짬날 때 그냥 슉 하고 몇 시간 다녀오는 일도 주변에 이렇게 요새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가볼 만한 곳, 전 일산이니까 일산 주변에 2시간 거리로 뭐 4시간으로 다녀올 만한 곳, 뭐 이렇게 쳐보면 다 나올 것 같아. 그러면서 사람들의 표정도 보고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자연만 보면 전참 많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섬세하심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시간 보내는 멋진 토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토요일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음악 기다리니까, 물론 당연히 달려오셔서, 네, 여러분의 얘기도 많이 올려주세요. 심플라이프님이 세월 갈수록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요즘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나이가 먹는 자연현상. 그것도 약간 공감이 가긴 하네요. 예, 아무튼 그래도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한의의 행복. 김도연 성령이 오셨네. 그참 아름다워라. 다시라는 가수가 있어요. 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다시의 목소리 참 좋네요. 그죠? 예. 참 아름다운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만큼 아름다운 게또 있을까 싶을 때 있습니다. 너무 다양하고 진짜 똑같은 목소리는 아예 없어요. 예, 진짜 아예 없어요. 형제 간의 목소리 비슷하죠? 다 다르고. 사람이 좋은 목소리를 갖고 태어나는 것도 참 복이다 싶습니다. 그죠? 방가방가님 점심 먹으면서 들어오셨고, 블루딱딱구리님도 점심 준비하며, 먹는 것과 준비는 일맥상통한데, 에너지에서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는. 얼굴 근육을 사용하고, 어깨와 손목을 사용하는 게 다르고. 예, 죄송합니다. 무리한 방송. 어서 달려와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곰탱이 천사님 달려오셨어요. 예. YD미남이도 오셨고. 딴주님은 점심 먹고, 너 나른하다고. 나른할 땐 주무십시오. 조이포 꼭막두눈 부릅뜨고, 옛날에 눈에 이쑤시개, 성냥개피 두고 잠 오면 뭐잠안 자려고 했던,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주무세요. 자, 바보 생각밴드, 당당한 그대, 나무엔 살아라, 살아내라. 한곡더 갈게요. 잔치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겐 복이 있다. 맞아.

우리에겐 정말 복이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이 땅과 하늘에 완전한 복이 다 있는 거니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정말 복이 있는 거죠. 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하늘과 땅 차이에요. 복을 기다리는 사람과 복이 있는 사람. 예? 복을 추구하는 사람과 복을 나누는 사람. 있는 사람은 나누고, 예, 베푸는 사람이죠. 이미 다 채워져 있으니. 흘려보내도 복은요, 흘려보내면 더 많이 채워지는 게 하늘의 법칙 아닙니까? 그렇게 삽시다. 자, 이승철의 목소리 준비했어요. 소원, 노상신, 십자가 그 사랑이, 그리고 텐트메이커스입니다. 예수나의 치료자. 여러분 다 치료되길 바랍니다, 진짜.

들어와 들어와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병 진짜 싹 나시길 바래요. 네. 별사랑님 돈이 안 들어가는 레인보우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죠? 글을 남겨도 돈이 안 되는. 네. 그래도 50원 100원 네. 문자 메시지 가능하고요. 레인보우 만나 예, 레인보우 가능한 거 아시죠? 자, 헤리티지예요. 한윤야의 목소리고요. 오직 주로 인해 듣고 2부에서 만납니다.

산길에서 주워든 도토리 두 알. 한 알은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 한 알은 크게 윷나는 도토리. 나는 손바닥에 도토리 두 알을 바라본다. 너희도 필사적으로 경쟁했는가? 내가 더 크고 더 빛나는 존재라고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싸웠는가? 진정 무엇이 더 중요한가? 크고 윷나는 도토리가 되는 것은 창설모나 멧돼지에게나 중요한 일.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건 참나무가 되는 것.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를 멀리 빈 숲으로 힘껏 던져주었다. 울지 마라. 너는 묻혀서 참나무가 되리니. 박노의 시인의 시 도토리 두 알이었습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팀룩 워십이었죠.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맞죠?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여러분, 뭘 하고 계신가요? 청소하시는 분은 반드시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운동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죠? 네, 또 뭐 있을까요? 아무튼 여러분의 운동과 청소를 응원합니다. 진짜 노을가을님 소풍 가고 싶다고 가세요. 가세요. 주님과 함께 손잡고 예, 이어폰 끼고 뭐 꼭 멀리 가야 되나요? 멀리 안 가도 되죠. 그냥 김밥 싸지 말고 사가지고 가면 되고요. 과자 뭐 그냥 한두 가지 사이다 필요하죠. 예. 아무튼 즐거운 시간들 만들어내는 것, 꼭 우리가 소풍은 이래야 된다, 여행은 이래야 된다, 이런 그럼 준비할 게 너무 많고 뭐 복잡하잖아요. 그냥 툭 떠나는 것,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1부에 가볍게 여행하기, 우리 크리스천들은 가볍게 여행하는데 익숙해야 이 땅에서 예, 목숨 걸지 않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떠나십시오. 축복에서 물린 쉬는 날이라 편안하게 듣고 있다고 편안히 들으십시오. 참 좋습니다. 듣다가 잠이 오면 싹 주무셔도 돼요. 단장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네. 자, 2부도 샵7997 모바일 문자 만나 레인보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송승현입니다. 주님의 손, 송정미 순종, 손재석과 많은 찬양 사역자가 같이 불러요. 주를 찬양.

들어와 들어와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예, 카톡 알리기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뭐 주말 상관 있어요. 네, 커피 꼭 안 드려 못 드려도 상관없으시잖아요. 네, 우린 5만 명 10만 명 만들어 봅시다. 높고 파란 하늘 센 바람 눈같이 휘날리는 꽃잎들 햇볕은 쨍쨍 예, 거기다 은혜가 넘치는 찬양까지 걷기에 이렇게 멋진 날 운동할 수 있는 건 그냥 주신 모든 것이 감사 감사 맞아요. 주님이 주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느낀다고 했잖아요. 많은 분들도 아마 공감할 겁니다. 엘로힘님 창밖으로 보인 하늘과 가로수의 알록달록 사이사이 보이는 꽃들의 향연에 일하고 싶지 않은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오늘 같은 날 예, 또 이렇게 남들이 쉬는 날 일하는 거 사무실을 즐기기도 하지만 바깥을 보면 이럴 때 또 아이 그럴 수 있습니다. 멋진 여자님이 군대 전역한 지 10년 된 녀석이 집으로 찾아와서 오, 교회 봉사를 한다네요. 오산장로교회. 네. 아, 그동안에 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진 않았나 보죠. 그러니까 이 소식이 너무 기쁘셨던 것 같은데. 아유, 자식들 예수 잘 믿는다는 소식. 그런 느낌적 느낌을 받는 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예. 김민민하님 남편 건강 어떠신지요? 네. 자, Thanksgiving Dance 밴드예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강성훈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김담비입니다. 신부의 노래 한 곡 더 이어 붙여갈게요. 부흥과 송은경이 함께하죠. 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걸음 가볍게 온종일 걸어 다녀도 즐겁기만 하네. 길가에 앉아서 얼굴 마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를 쳐다보네. 랄랄랄랄랄라 쭉 되죠. 예. 가방을 흔드는 그 손이 아름다워 뒷모습 보면서 정신없이 가는데 걷는데 늘어진 가로수 내 발걸음 가볍게 온종일 걸어 다녀도 즐겁기만 하네. 길가에 앉아서 얼굴 마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를 쳐다보네. 첫사랑 또 풋풋한 사랑의 노래죠. 이게 윤영주 씨가 윤영주 장로님이 김세환 장로님에게 동생에게 써준 곡이라고 합니다. 두 분은 네 달 차인데도 형 아우 확실하게 한답니다. 제가 볼 때는 좋은 곡을 김세환 장로님께 많이 써드려서 또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노래가 그냥 사랑 노래지만 저는 이때 참 많은 젊은이들이 이 노래가 나왔을 때는 진짜 청년들이 온 교회에 가득했고 문화의 모든 문화의 본산이 교회였던 기억이 납니다. 저 이 노래를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건 풋풋했던 여러분의 사랑의 시절도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에 청년들이 유혹되어 빼앗겨버린 이 시대 그 싸움을 CBS가 열심히 싸우지만 CBS 혼자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며 그리고 올바로 살아내서 청년들이 가득한 예배당이 됐으면 싶고 예배당 안에서 연애당이라고 옛날이죠. 그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 안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그런 곳으로 가득했으면 싶다 싶네요. 자, 김세환의 길가에 앉아서가 오늘 이 곡 어때입니다.

네, 김세환의 길가에 앉아서 따라 부르신 분 무지 많았을 것 같은데요. 부르신 노래 찬양 아니 찬양 아니죠. 길가에 앉아서 부르신 분들 저요 두 글자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한스밴드의 그 사랑의 숨결, 김승희 주리의 물가로 나오라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고 내일 교회 가셔도 많이 많이 레인보우 깔아주시고 조이포에 알려주세요. 자, 예수 전도단이에요. 오 신실하신 주 보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

0: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 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 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 필요한 건 전부 가졌어요. 제가 숨쉴 공기와 그림을 그릴 종이도 있죠. 더 행복한 것은 하루하루가 예측 불가능이며 누굴 만날지도 모르고 어디를 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제는 다리 밑에서 잠을 잤는데 오늘은 세계 최고의 배에서 여러분과 함께 샴페인을 들고 있잖아요. 인생은 축복이니 낭비하면 안 되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죠.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순간을 소중히. 영화 타이타닉 중에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에벤에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에벤에셀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만났고, 야곱은 베델에서 만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다윗은 양을 치면서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0: 크리스천 칼럼 삼본교회 이상갑 목사입니다.
1: 중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나서였습니다. 강사 대접을 한다고 한 횟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횟감이 분명히 떠져 있는데 회의 물고기가 살아서 눈을 껌뻑껌뻑이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민망하게도 식사가 끝날 때까지 물고기는 눈을 깜빡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일까요? 죽은 물고기일까요? 예, 살았으나 죽은 물고기일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0: 우리 시대 신앙이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물고기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헐떡이는 물고기처럼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신앙 유산이 반드시 상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 유산이 단절되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살았으나 죽은 물고기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신앙의 유산을 최고의 선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져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자녀의 가슴에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할 수만 있거든 자녀들과 큐티 나눔 예배를 같이 드리거나 기도를 같이 함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흔적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살아 숨쉬고 그것이 자녀 세대로 이어져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오후 4시 어느새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이 길어지는 시간입니다. 이쯤 되면 어릴 적 골목 어귀에서 들려오던 엄마 목소리가 문득 떠오르곤 해요. 그만 놀고 들어와서 밥 먹어라. 신기하게도 그 소리가 들립니다.

보면 놀이터가 더 재미있어지곤 했죠. 아마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언제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걸요. 그래서 마음 놓고 더 신나게 뛰어놀 수 있었던 거겠죠. 나이가 들어도 우리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그때 그 아이가 살고 있나 봅니다. 때로는 기댈 곳을 찾고 따뜻한 품을 그리워하는 아이 말이죠. 세상이라는 넓은 놀이터에서 오늘도 이리저리 치이고 지치셨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여러분을 안아줄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청소년들의 합창 준비했어요. 먼저 SNS에서 190만 조회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2015년 전국 고교 합창 경연대회 실황 연주입니다. 은상을 수상한 환일고등학교 합창단의 연주로 주 품에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서 정신여자고등학교 노래선교단의 찬양으로 주날 인도하시네 함께 전해드립니다.

0: 우리 청소년들이 연주한 찬양 두 곡 들으셨어요. 주품에 환일고등학교 합창단의 찬양이었고요. 정신여자고등학교 노래선교단의 찬양 주날 인도하시네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예수나를 위하여 바리톤 한명원의 찬양이었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 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슈베르트의 곡입니다. 1825년 슈베르트는 스코틀랜드 시인 월터 스콧의 시에서 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여인 엘렌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었고요. 슈베르트는 그 기도의 마음을 음악으로 담았습니다. 처음부터 성가곡은 아니었고 예술가곡이었는데요. 곡 속에 담긴 그 깊은 평안과 경건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어느새 전 세계 크리스천들과 음악 애호가들에게 사랑받는 성가곡이 됐습니다. 보통은 아베 마리아로 알려진 곡이고요. 원 제목은 엘렌 스트리터 계장, 엘렌의 세 번째 노래입니다. 오늘은 뉴욕 출신의 부부 연주자 브루클린 듀오, 피아니스트 마니 레어드, 첼리스트 패트릭 레어드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A Mighty Fortress is Our God, 타미 벨리 그리고 케이슨 크리스틴 게티의 라이브 찬양으로 듣고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바탕으로 만든 곡 The Lord is My Shepherd, 미국의 팝 가수 조 스테퍼드와 배우이자 가수로 사랑받았던 고든 맥레이의 듀엣으로 준비했습니다. 세 곡 들어보시죠.

슈베르트 곡 아베 마리아로 알려진 엘렌 스트리터 계장 엘렌의 세 번째 노래를 브루클린 듀오 피아니스트 마니 레어드와 첼리스트 패트릭 레어드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A mighty fortress is our God. 토미

엘리와 케이슨 크리스틴 게티의 라이브 찬양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The Lord is My Shepherd, 조 스태퍼드 그리고 고든 맥레이의 듀엣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담은 시편 103편 8절에서 13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시편 103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심형진 곡 나의 하나님을 웨이홈의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복음성가 달리다굼, 파페라 그룹 트루발 찬양에 이어 레오나드 코헨의 곡 할렐루야, 데이빗 베이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려요. 향기나는 주의 자녀님이 감사함을 전하는 5월이라 감사한 꽃집 신집사입니다. 감사하게 바쁜 날들이 지나가고 오늘은 쉼을 가져보려 했지만 벌써 5시가 되어가네요. 꽃만 파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향기 나는 사업장이 되어가 보려 합니다. 매장에 하루 종일 조이포유 찬양 너무 감사드려요. 지선의 소풍 남겨주셨어요. 꽃집에 하루 종일 조이포유 틀어놓고 계시는군요. 감사드립니다. 이 곡 준비해두겠고요. 같은 제목이죠. 소풍, 찬양하는 사람들의 곡 이어서 들려드려요.

세상이라는 치열한 현장에서 온 힘을 다해 한 주간을 살아내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주말 오후 여러분의 마음 온도는 몇 도쯤 되나요? 혹시 차갑게 식어가는데도 모른 척 달리고 계시진 않나요? 주말 저녁에는 지친 나의 한 주간에 뭔가 쉼을 줘보시면 어떨까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짧은 묵상, 짧은 기도로 다가가 보시죠. 세상이 주는 휴식은 월요일 아침이면 다시 피로로 변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를 다시 걷게 하니까요. 내 영혼을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번 주말은 진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과 주일 보내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5: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6: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7: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지만 완독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는데요. 해석이 어렵다는 맞죠. 이유에서였겠죠. 그래서 올포원에서는 알쏭달쏭한 사건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해를 높여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사건 기억나시나요?
1: 무슨 사건?
0: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
2: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모를까.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는 예배를 합시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논 광란의 그 사건. 주님을 오마주하는 마주씨도 잘 알죠, 이 사건?
3: 잘 압니다. 제가 김마주에서 오마주로 이름을 바꿨어요. 성을 갈아버렸습니다.
2: 가정사가 있는 건 아니죠?
3: 네, 아닙니다. 네.
4: 가정사가 성이 바뀌었다는 걸 혹시?
3: 이 신앙도 오마주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바꿨는데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신앙도 좀 오마주했으면 좋으련만.
4: 맞아.
3: 이 금붙이를 안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이 하물며 이 금붙이를 모아서 이만한 금송아지를 떡하니 만들어주면은 이 믿는 구석도 사실은 생기는 거는 맞지 않았나.
2: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송아지뿐만이 아니라 뭐 금 두꺼비, 황금 돼지, 장수, 행운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막 기대하면서 사람들도 그냥 세트로 이렇게 해놓고 든든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4: 아, 그 종류가 이렇게 많으니까 마치 홈쇼핑 같아요.

0: 같아요. 뭘 보려고 할까 하나, 그죠?
1: 그러니까까지.
0: 사실 예나 지금이나 그 금에 약한 건 매한가지입니다. 네. 저도 뭐 금 좋아하고요.
2: 유금성.
0: 아, 유금성. 아 근데 아니 뭐에 약해 빠져갖고 그 모세가 잠깐 없었을 뿐인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을까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약해갖고?
3: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것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4: 네. 예, 뭐 목사님 말씀하신 거 굉장히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 인간이 이제 우상에 대한 기본적인 게 첫 번째는 불안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광야고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 아까까지 인도해줬던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불안과 또 하나가 교묘한 게 인간은 내 뜻을 이루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하나님보다는 내 뜻을 조금만 뭘 해주면 내 뜻대로 이루어줄, 내 소망을 이루어줄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마음. 사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은 오늘 교회 안에도 21세기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5: 아마도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아, 일상의 회피가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현실의 고난을 빨리 타개하고 싶은. 그러니까 고난 속에도 삶의 의미가 있고 그 속에도 보람을 찾을 수 있을 텐데 빨리 광야를 벗어나고 인도할 신을 찾는 거. 또 한 가지는 자기 우상화의 이유 때문이 아닐까. 결국은 자기가 신을 만든다고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드는 것은 자기가 신을 만드는 존재로 신 위의 신으로 자기를 우상화하는 그런 원인이 아닐까 하고 다시 한 번은 자기 기만인 것 같아요. 자기가 만들어놓고 우리를 인도해달라. 그런 걸 보면은 사실은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에게 아무 말도 안 하는 신이니까 그리고 그 책임을 자기를 인도했다 우상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맨날 하는 말이 이놈의 사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 지가 하고 싶어서 다 해놓고. 네, 그런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1: 우리가 진짜 섬기고 예배하는 실체를 오마주하게 될 시간일 것 같은데요. 십계명과 금송아지 사건의 진상과 의미를 먼저 설교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3: 네, 우리 인간은 본능에 뭔가를 항상 이제 숭배하고 또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그 인본주의자였던 데이비 포스터 월러스도 세상에는 본인은 무신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다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은 그 성경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 이 속성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원래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은 뭔가 다른 것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 대상이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먹거리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약간 먹거리 쪽이에요. 그리고 음란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이 자식일 때가 있죠. 그렇죠?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그 애굽에서 이제 우상숭배에 종속되고 그리고 우상숭배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에는 예배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게 예배의 진정한 본질임을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자, 문제는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니까 이제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을 밑에서 사람들이 참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아론에게 가가지고 우리를 위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막 이제 강요하고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우리를 인도할

0: 쉬운 말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나의 신을 만들라라고 이제 압력을 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이제 아론이 서슴치 않고 그죠? 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그 앞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앞에 이제 금송아지 앞이죠. 그 앞에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본문에 보니까 먹고 마시며 그리고 뛰놉니다. 잘 아시다시피 번제와 화목제는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대상이 금송아지죠. 그 앞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즐기고 또 하나님이 기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뛰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밤 먹고 마시며 뛰노는 그런 광란의 밤을 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역사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예배 안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예배 드렸고 항상 하나님을 믿었어요. 문제는 내적으로 그들의 예배는 그 눈에 보일 수 없는 그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 형상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했던 쾌락과 기복의 신께 예배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매주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렇지만 혹시 우리가 외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우리 내적으로는 우리도 사실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행복한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매일매일 금송아지를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도록 창조하신 우리의 원래 속성을 주 안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행복한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한없는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2: 네, 제가 이 본문 준비하면서요, 제게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아까 우리 얘기할 때도 금송아지가 좀 컸을 것 같잖아요. 네. 제가 사료를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집에 혹시 금두껍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아마 텅 비어 있을 거예요. 그 꽉 차게 만들면 어우, 그런 분은 우리 교회에 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충격적인 게 이 금을 모아가지고 만든 금송아지가 사이즈가 20cm 짜리였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작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제가 보니까 이건 진짜 시트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웃기잖아요. 볼만한 엄청난 것도 아니고 그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그 조그만한 애들 가지고 놓은 장난감 같은 그 송아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게요, 인간의 이런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사상 이면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고 모세는 어떻게 또 하나님에게 나아갔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본문을 가만히 보다가요, 하나님이 의외의 것에 열받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1계명 2계명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어긴 사건이잖아요. 물론 그것도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화나실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주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내려가라. 너 지금 난리 났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네 백성이 지금 범죄하였다. 네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암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출애굽기 전체에서 이 암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그 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 암미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암카라고 하는 조그만한,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 구조를 조금 아시면 이 워드 플레이어 구조가 되게 많아요. 말이 변하면서 때로는 유사성을 가지고서 굉장히 리듬을 타는 언어이기도 한데요. 이 암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야, 너 내려가라. 네 백성들 난리 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할 것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0: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나랑 둘이서 가면 새로운 민족 이룰 수 있으니까 가자. 제가 모세였다면 정말 골든타임이죠. 하나님 맞습니다. 반대 놈들입니다. 젠장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요 타이밍이 손절 타이밍입니다. 많이 물렸습니다 하나님. 그러고는 갈만한데 모세가 갑자기 어떤 신학자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진노 옆에 있는 조그만하게 열려있는 자비의 문을 끝까지 붙들고 세 번에 걸친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보기도의 핵심이 뭐냐?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하나님, 이집트 사람들이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갑자기 광야 한바닥에서 그 백성들을 다 죽였다 그러면 이거 진짜 하나님 이집트 백성들 보면 헐 아닐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갑자기 이렇게 순간 당황하시는 거죠. 두 번째, 근데 하나님 제가 되게 속상한 게 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내 백성이라고 암미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하나님 세상에 갑자기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백성들이 그렇게 밑바닥인 거 다 아셨으면서 갑자기 암카 이러고 네 백성이라고 그거 아니지 않냐?
1: 할 말 없게 만드시.
0: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모세가 사실 패널로 와야 돼요. 왔어요. 되게 재밌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저희 교회 설교할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마치 이 본문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할 것 같으면 말없이 그냥 실행하셨을 거예요.
2: 그렇죠.
0: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말했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된다고 생각해요. 마치 우리 어릴 때 만화 영화 보면, 제가 어릴 때도 좀 영특했나 봐요. 되게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로봇 조정하는 애들이 그냥 미사일 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꼭 얘기를 해. 지가 아픈 거 아닌데 마치 자기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막 그냥 이러다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그리고 뭐 미사일 발사해야지. 그리고 이제 미사일 발사하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넌지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모세를 통해서 그 위기를 또 한 번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에 하나씩 금송아지 만들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우리를 포기할 줄 모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뜻이 무너지고 참된 회개란 내가 틀렸음을 처절하게 인정하는 것. 목사인 저부터도 인정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그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 진노의 사건이었지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사건으로 만드신 위대한 사건.
2: 아멘.
0: 이 금송아지 사건 앞에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백성이라고,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2: 아멘.
0: 하나님, 우리는 매일같이 내 욕망대로 살아갈 우상들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더 이상 그런 행동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주의 긍휼을 붙잡고 말씀 앞에서 회복되는 귀한 은혜,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1: 아멘. 아멘.
4: 저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냐 우상이냐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죠.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거죠.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과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지금 받고 있고 백성들은 밑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상의 발생의 원인이 뭘까요? 우상의 발생의 원인은 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디

0: 을 보고 지금 조급함에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 생활, 이 환란의 생활을 빨리 벗어나서 우리가 빨리 가나안 복지 땅에 가고 싶은데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 거죠. 기다려도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은 어떤 의미에서 시간적인 의미에서 내가 기대하는 시간보다 지체될 때 나를 좀 빨리 인도할 뭔가를 지금 만들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질적이고 공간적인 의미에서 본다면은 좀 눈에 보이는 피부로 와닿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보이는 우리를 인도할 뭔가를 만들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급한 겁니다. 시간에 지체도 조급하고 또 뭔가 눈에 만질 수 있는 것이 없는 것도 조급하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면 우상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가 있고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상의 실체입니다. 도대체 우상은 뭔가? 근데 사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뭘로 만들었죠?
1: 금.
0: 그 금은 어디서 났어요?
1: 반상.
2: 네.
0: 보면은 그 백성들이 이제 귀고리를 다 이제 빼가지고 준 건데 그 귀고리에 금을 어디서 났어요? 노예 생활하던 주제에. 아. 이집트 사람들이 나갈 때 준데 하나님께서 주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우상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국가가 다 우상이 되는 거죠. 근데 우상의 실체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이죠. 우상이라는 게 뭔가 생각하면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삶을 이끌어 가느냐.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것 없으면 인생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은 거. 오늘 이 금송아지가 정확하게 이 시대의 우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은 자아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었을 때 가장 사랑하는 게 우리가 되고 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하필이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냐. 아론이 뭐 다른 걸 만들 수 있는데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명백합니다. 왜냐하면은 고센 땅에 그 송아지 우상이 가득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송아지는 그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또 다산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향락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물질적인 우상 숭배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 가장 큰 아픔들이 다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아가 가장 그 의미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 게 뭐냐면 생산성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돈을 버느냐, 연봉이 얼마냐, 이걸로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는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송아지가 보여주는 권력, 힘인데 이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게 이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념, 그거를 위해서 완전히 그 인생을 다 바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어떤 진영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다 이민갈판이에요, 지금. 나라 망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악인도 필요하면 쓰실 텐데, 그게 완전히 힘의 논리죠. 권력을 누가 잡느냐가, 나라가, 그 살 수 있는 나라, 못 사는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힘을. 그리고 다산이죠. 그게 뭐예요? 쾌락이죠. 향락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상의 역할이 뭔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우상의 역할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인도할 신. 완전히 자기 기만이죠. 여러분 신을 만드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만든 신이 나를 인도할까라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지금 모세가 지금 시내산 올라가서 얼마 동안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 40일 동안 안 내려오고 그러면은 거기 올라갈 때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40일 동안이나 뭐 그냥 장황하게 하시면 이제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걸 간섭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하는 신 싫다. 말씀의 신 말고 조용히 입 다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들고 갈. 아까 20cm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들고 다니기 쉽잖아요. 그 우리를 인도할 신을 사실은 내가 들고 다닐 신이에요.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이 신이 우리를 잘못 인도했다면서 책임 전가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상의 역할이에요. 결국은 자기 해피고 자기

0: 기만이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재림이 늦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 지금 똑같이 일어났죠. 초대교회 그 고통이 그런 거였죠. 너무 환란인데, 광야 생활인데 주님이 부재한 거예요. 재림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힘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이나 또 향락이 빠지지 마라. 이게 신약성경에 쓰여진 이유 있죠. 결국은 우상이냐 말씀이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감동을 늘 기대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기만에 빠지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이 사실 저희와는 별로 연관이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다른 신을 만들어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습성이 아, 우리 안에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믿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만들었을까 싶은 마음이 드네요.
2: 모세하고 하나님만 믿고 출애굽을 했는데 어쨌든 40일 동안 안 보였잖아요. 당시 상황을 보면 좀 너그럽게 하나님이 좀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까요? 아, 물론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한 건 잘못됐는데 그래 오랫동안 니네 그랬으니까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3: 이제 시편 78편에 보면은 오경의 이야기들을 창조로부터 그 광야 이야기까지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리고 22절에 가면은 그 이유를 대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역사상 하나님 안 믿은 적이 언제 있었나요? 항상 믿었다고요. 그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그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답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 이제 홍해 도하 이후에 홍해를 가르고 그 일이 벌어진 후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눈으로 보았어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를 믿은 거예요, 사실. 그죠? 여호와는 그냥 옆에 액세서리, 하나의 액세서리로 이렇게 한 것이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더라. 모세가 안 보이니까 40일 동안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죠. 아마 우리도 보이지 않을 때 믿기 힘든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4: 그 40일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어떠함보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밑바닥을 드러낸 시간이 아니었나. 참 사사기를 봐도 그렇고 사무엘상하를 봐도 그렇고 열왕기상하를 봐도 그렇고 한마디로 말하면 참 우리의 실상은 실패하는 인생. 근데 그 실패한 인생을 하나님 끝까지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40일인데 우리가 뭘 아무리 갖다 대려고 해도 우리 밑바닥이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참 우리 한번 쓰려고 하면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돼. 오래 기다려 주셔야 돼.
2: 맞아.
4: 또 은혜 주셔야 돼. 그래도 귓가닥 하는 게 제 모습인데 그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 단면으로 보여주는 사건 아니었나. 하나님이 어떠신 보다 참 우리의 밑바닥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저는 그 모세를 기다렸다 나누니까 뭐 금송아지를 만들자 이것은 이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 보여주신 적은 없거든요. 항상 뭐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느헤미야나 뭐 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모세가 없어도

0: 산삼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못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목회를 할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사람 의지하지 말자. 하나님 의지하자. 근데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고 직접적으로 의지하고 싶은 대상들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인맥을 이용하고 싶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광야 생활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끝까지 사람이 다 떠나가도 하나님 한 분.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갈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현실 상황에서 그럴만하지 않냐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교묘하게 우리 인간이 너무 행복만을 지상의 목표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리함만을.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고 빛나게 하는 순간들은 고난의 순간들이거든요. 하나님 부재처럼 느껴지는. 근데 우리를 인도하리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계시를 받고 진리를 깨닫고 내 자신의 본질을 찾고. 사실은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또 요새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으면 굉장히 재밌는 일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동안 모세 따라다니고 힘들었는데 우리 가족하고 한번 미리 좀 계획을 해보자.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할지, 하나님을 더 어떻게 예배할지, 우리 경건의 시간을 좀 퀴트하자. 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광야라는 고난의 순간도 모세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 같은 그 순간도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고난이 닥쳐버리면 그건 내 인생에서 제거버리려는 거죠. 이제 그러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1: 인내하며 기다릴 줄 모르는 우리의 조급함과 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연연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책망하고 이런 목소리를 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믿는다고 착각하는 우리를 향한 이 뼈 때리는 소리들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뼈 때리는 소리 그래서 네. 준비했습니다.
3: 금송아지냐 십계명이냐 자꾸만 분리분한에 빠지는 우리를 구하기 위한 질문 타임. 제가 분리불안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솔직히 리더가 자리를 비웠으면 바로 2인자가 바로 이 자리를 좀 챙겼어야 되지 않나.
4: 맞아, 맞아.
3: 그래서 아론이 누구냐. 바로 모세랑 10가지 재앙 겪으면서 출애굽했고 광야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봤는데 제사장의 우상을 직접 만들어주지를 않나. 예배를 먹고 마시며 또 노는 자를 훼손하지를 않나.
4: 맞아.
3: 어째서 리더답지 않은 그 큰 실수를 했는지, 책망받지 않고 살아남은 또 이유는 뭔지, 아까 그 아론, 그 2인자 아론 어떤 상황인지 조동충 목사님께서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되게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죄의 보편성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론이라고 해서 특별히 의인이기 때문에 남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론의 죄성에 대해서.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론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특별히 더 거룩하고 리더이기 때문에 특별히 훌륭하다는 착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리더에도 죄인에 불과한 것이, 그러니까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중보기도 혜택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이제 미리암과 이제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여자를 취했다고. 그때 미리암이 왜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는지 그건 하나께 좀 여쭤봐야겠어요. 아론 안 걸리고.
4: 그러네요.
0: 근데 어쨌든 그 미리암의 나병이 치유된 것도 역시 모세 중보기도 했고요. 지금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셨죠. 그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암카요? 네 백성이다.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 백성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정말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해서 중보기도 덕분에 백성들이 다 멸절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 중에 한 명이 아론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신정론의 문제죠. 사실 우리는 인과응보적인 기대하죠. 인과론적인 기대를 하잖아요. 이렇게 지도자 안 하면서 이렇게 벌받아야지.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인식의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 자유주권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왜 아론 이걸 가만히 둬?

0: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자유하심 때문에 나를 가만히 두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가만히 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자.
1: 알면 알수록 귀에 쏙쏙 박히네요. 제 질문은 무엇보다 아이러니한 게 이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든 시기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간 그 시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을 만들 줄 알고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건지 이미 알으셨던 건가.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긴 백성들에게 또다시 이 십계명을 주신다고 한들 십계명이 예배의 지침이 될 수 있었는지 왜 또 주신 걸까요? 이한영 목사님.
2: 지금 그 십계명의 내용 10가지를 살펴보면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성문화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이전에 그 10가지 내용이 사실 그 이전에 창세기에 다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마 구전으로 다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두 번째는 왜 또 두 번째 주셨을까? 첫 번째는 이제 깼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걸 저한테 많이 질문해요. 아, 구약의 하나님은 뭐 변덕스러우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매 생각 바꾸시고 또 뭐 후회도 하시고. 근데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이 수시로 그 행위를 바꾸시고 생각도 바꾸시고 그래서요. 뭐 변덕스러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언약을 갱신하시기도 하고 또 심판하시려고 하셨다가 또 연기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행위는 계속 바뀌시는데 안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어느 때는 행위를 바뀌시고 어느 때는 심판하시려다가 또 안 하시고 어느 때는 율법도 바꾸시고 그래요. 그 민수기 9장에 가면은 유월절은 제1월 14일에 지켜야 돼요. 그날이 기일이에요. 근데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4일 날 정확하게 기일대로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율법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서 2월달이 됐는데 벌써 유월절 다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떠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준비해가지고 떠나려고 했더니 잠깐만 너희들 중에 혹시 유월절 한 달 전에 유월절 안 지킨 사람들이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유월절을 한 번 더 지켜. 율법이 완전 바뀐 거예요. 두 번째 찬스를 주신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명을 따라 진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도 바꾸시는 분이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정말 뭐 하나님 매번 바뀌세요. 아마 십계명도 두 번째로 주신 게 우리에게 두 번째 찬스를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율법의 찬스를 주셨지만 오늘날 저희들에게 두 번째 찬스인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번째 십계명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 아닌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에게는 이제 두 번째 찬스를 주셨으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1: 하나님이 딱 이러신 분 같아요. 5초만 준다 해놓고 5, 4, 3, 2, 1, 반, 반에 반에 반 계속 주시는 거 있잖아요. 기회를
3: 자꾸 돌이키기를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네요.
4: 네. 저에게도 질문의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1: 네. 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5: 내 백성 아니고 모세 내 백성이다. 나 걔네들 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딱 맹렬하게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진짜 좀 제가 많이 그렇게 돼서 정말 무서울 것 같은데 이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모세의 중보기도가 엄청난 큰 도전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신 결정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강호동 목사님께서
6: 교회에 보니까 또 색깔론이 있더라고요. 뭐 정체도 있고 이데올로기도 있지만 불순종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4: 불순종.
6: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늘 이런 게 있어요. 순종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불순종 프레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성도들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틀린 게 되거든요. 근데 모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여기서 하나 질문하고 제가 스스로 질문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 그러면 예

라고 말을 해야 성경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한 신학자가 굉장히 멋진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노예로 만드신 게 아니라 충성된 반대자가 되도록 부르셨다.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인식

0: 어떤 분의 책 이름처럼 노인가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던 것, 중보기도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맞추었던 사람, 알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그 사람을 붙잡았던 사람. 우리가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우리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신 분이라는 것.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진짜 나야말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끊임없는 찬스를 주셔서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목회할 수 없는 사람이 목회하도록, 저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 나는 집회는 해도 목회는 안 맞는 사람이다. 또 한 번은 사회부지 개척교회 세 번 하셨어요.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못할 줄 알았거든. 하나님이 매번 매번 이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끊임없는 그 사랑을 마주하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가 한 명이 그 사랑에 붙들린 사람을 통해서 오늘 모두 우리의 삶의 시츄에이션을 위대한 대반전, Great Reversal을 만드는 게 아닌가.
1: 아멘.
0: 우리가 또 다른 모세로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오늘 이 본문 속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우리를 열방을 위한 제사장으로 또 부르셨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다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모세와 아론,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쪽에 돼야 할까 고민하게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오늘 이 일이 상당히 사실은 남의 일로만 여겼었던 사건인데 굉장히 찔림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진짜 말 그대로 12번 그 이상으로 예습성으로 돌아가려 하는 그런 금송아지 만들고 있다 인정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께 좀 가정에서 한번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목사님들 한 분 한 분께 내가 지금 아론의 위치에 지금 서 있다 그랬을 때, 야, 이 목이 뻣뻣한 이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라는 질문 앞에 좀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저는 뭐 인도하기는커녕 아론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론이었다면은 그 많은 이제 홀로 서 있죠. 그 많은 백성들이 지금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압력을 또 강요하는데 그 압박을 내가 이겨낼 수 있었을까? 오늘날 사실 우리에게 그 어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오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Politically correctness. 그 앞에서 내가 분명히 성경적 오름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 아론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 압력에 무기력해졌던 것처럼 저도 수없이 무기력해진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아론을 보면서 나도 그동안 목사가 됐어도 신학교 교수가 됐어도 금송아지 많이 만들었구나. 그래서 사실 저는 아론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얘기할 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두 번째 주신 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래도 제가 요 정도 된 것이 이것이 뭐 아론 뭐 내가 제사장 목회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됨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0: 그 한 번은 제가 이제 아들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니까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보, 그래도 시머니가 늘 아빠 얘기를 해.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는데, 아빠, 우리 당신이 집에서 힘들지만 이 아이가 처음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모습일 수 있고 하나님 긍휼일 수 있으니까 힘을 좀 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참 감동적인 얘기인데 더럽게 힘들거든. 참 힘들어요.
4: 눈물이 나오다가 들어갔어요. 내려오다가 싹 올라갔어요.
0: 근데 이제 그 진짜 우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화가 나. 정말 폭발할 것처럼
4: 진노.
0: 어떻게 할지 모를 것처럼 하는데 야단치고 난 다음에 걔가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만 보면 내 안에 몰랐던 걸 깨달았어요. 난 이미 애를 용서하고 있구나. 반응을 보고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하는 것 보고 기도하는 것 보고 용서할 게가 아니라 이미 용서가 계셨구나.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서 용서하신 게 아니고 그냥 그런 분이었구나. 오늘 제 소망도 지금 제가 담임 목사라는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농담처럼 제가 그래.

0: 얘기하거든. 사실 바지 사장이요. 참 저를 믿고 따라온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저는 늘 절감하고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 같습니다.
1: 지금 아론이 겪고 있는 이 압박감은 현대 목회자들이 늘 겪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은 우리를 인도할 우리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대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목회자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독할 정도로 세속적인 가치관에 절여 있고 세상적인 성공적인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권력을 추구하고 이념의 신에 굴복하는 목사.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에 대해서 자기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념을 표출하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거든요.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하는 자기들이 갈 길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니네들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기다리라고. 그것은 늘 우리가 동일하게 압박을 받는 거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똑같은 요구를 받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황금송아지를 요구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결하느냐, 목사님들 말씀하셨지만 우리 자신의 것으로 이야기해봤더니 역시 또 세속에 물든 종교적으로 포장된 그냥 감언 이설이 불과할 거예요.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 근데 그것이 돌에 맞아 죽을 일일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우상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만든 신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하고 결론적으로 뭐 권력이나 또 성공 신화나 또 사랑에 지금은 완전히 낭만적인 사랑이 우상화되어 있잖아요. 쾌락이나 뭐 이런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가. 결국은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나온 건데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무슨 선한 게 있겠는가.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할 분에 대한 제시.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는가. 네, 그런 이야기를 저 자신에게와 우리 회중들에게 끊임없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내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금송아지로 삼고 있는 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진정 예배하고 섬겨야 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감동적으로 만나게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좀 오늘 분명하게 십계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해 볼 텐데요. 십계명과 금송아지 사건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이한희 목사님 뭘 넣으실까요?
3: 저는 나의 실패가 절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 우리에게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
4: 네. 사건은 저한테 거울 같습니다. 제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게 하는 거울 같은 사건입니다.
1: 저는 외줄타기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떤 것을 우상으로 절대시 여기면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숭배하게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떨어져 죽게 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균형을 잡고 외줄타기가 가는 것이 바로 십계명과 우상의 이야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2: 자,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은 어떤 은혜 받으셨는지 오마주 씨부터.
5: 확실한 이정표이다. 금송아지가 아니라 십계명으로 가야 한다.
6: 칼을 들지 마시고 회초리를 들어주세요. 라고
5: 하십니다. 해석도.
6: 아까 얘기하신 게 그냥 얘기 안 하시고 그냥 하셨으면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다 우리는 이제 회초리로 먼저 이렇게 쳐주셔서 바로 잡아주셔라.
2: 네.
7: 저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내가 만든 황금송아지를 보면서 내가 지금 멀어져 있구나.

0: 깨닫게 되는 것 같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과거에 저를 돌아보면 사탄도 약속을 주더라고요. 나한테 이 정도의 쾌락을 줄 거야 라고. 그래서 제가 허송했던 시간들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네.
1: 착각. 착각. 한마디로. 이게, 사실, 치셔야 되는데,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잖아요. 근데, 저에게도 우리 모두 다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잘 해야 되는데, 또 다시 그러고, 또 은혜 주시고, 그러면 그 은혜 주시면 그게 이제 당연한 거로 아는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착각하는 것 같아서, 착각.
2: 자, 오늘 끝인사는 내가 만든 신에게 속지 않기로 다짐을 하면서 외치도록 하죠. 네.
3: 금송아지 1억만 마려와도 바꿀 수 없는 십계명과
2: 하나 되는 시간 올고원.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의 사슬을 끊으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플러스의 사슬을 이으려면 사랑이 필요하다. 자신의 인연을 아끼는 사람들은 대개 용기와 사랑을 가지고 있다. 방송인 사유리의 에세이집 눈물을 닦고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와이 북서쪽의 작은 섬 카우아이. 한때는 범죄와 중독, 폭력이 뒤섞여서 지옥의 섬이라고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른들의 삶을 그대로 닮아갈 거라 많은 학자들은 예상했죠. 그런데 누구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 어른이 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혼내기보다 믿어주고, 판단하기보다 들어주고, 괜찮아, 넌 잘해낼 거야, 이렇게 자기 편이 되어준 어른이 곁에 한 사람쯤 있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사람을 버티게 하는 힘, 나는 네 편이야, 이 한마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누군가의 편이 돼주는 든든한 저녁이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아시죠? 당향로는 항상 여러분 편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커피소년 하은이 함께 불렀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8시까지 함께합니다. 이삼열 밴드와 박정아가 함께하는 곡 이유 이어지는 곡이에요.

박정화가 부른 이유, 그리고 정성화의 목소리로 오직 믿음만이 들으셨고요. 멋쟁이님의 신청곡 손영진이 부릅니다. 정결.

한나형의 여정 들으셨고요. 손영진, 정결 그 전에 함께 하셨어요. 김도현의 목소리로 오늘 이 찬송을 들려드립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그 이름 비길 데가 어디 있나 이경미 김도현이 부른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나요? 화요일에 우리가 나를 미소 짓게 하는 미소 버튼 뭔가요?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레이나 찬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당향노요 라고 얘기해 주셔서 어찌나 기분이 좋든지요. 오늘 예 당향노를 제외한 여러분의 미소 버튼은 뭐였나요? 한 주의 미소 버튼은 무엇이었는지요? 나를 향한 칭찬도 그렇고요. 또 맛있게 내가 하는 음식을 먹어주는 가족들의 입을 볼 때 그때 나도 미소 버튼이 탁 눌러지는 듯한 그런 느낌? 또 뭐가 있을까요? 맞지 않던 옷이 살이 쪄서 맞지 않던 옷이 요 며칠 예. 좀 살이 빠진 것 같다. 운동했더니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싶어서 입어보니 맞을 때. 곳곳에서 여러분의 미소 버튼을 찾으시길 바라고요. 하루의 은혜 전해드립니다. 원데이 워십이에요.

예수 예수 예수 김명식 주리 전선아가 불렀고요. 진아의 목소리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했습니다. 1부 끝곡은 꽃들도 예라머십 앨범에서 들려드려요. 잠시 후 7시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자라면서 얻은 교훈 중 한 가지는 항상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자신의 목표를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사실이 아닌 공격을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누군지 알거든요. 미셸 오바마의 비판에 담담하게, 시선에서 자유롭게 중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곡을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진짜 자주 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유세이 로렌데이글이었고요. 보게 근원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시작했습니다. 박요한이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이어서 나를 통하여 남궁송옥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여행지기님이 신청하신 곡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한홍재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 254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송가 408장은 조수아가 불렀습니다. 피어나는 푸르름 태연님, 큐티하면서 역대상 말씀을 큐티할 때 야베스의 기도가 역대상에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새롭게 알게 되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요. 그리고 절대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우리 예 그런 의미에서 들을까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까지 두 곡 이어가겠습니다.

위드가 앨범에서 말씀 앞에서 장윤영이 부른 야베스의 기도 들었습니다. 수평기님 이번 주도 일정이 많아서 고생 많으셨죠? 좀 쉼의 시간을 지금 갖고 계신지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신청하신 곡 기프티드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연륜이 더 진정성을 담았달까? 예, 그렇게 들립니다. Why Not For Grace, 은혜 아니면 마크 그레이가 불렀고요. 기프티드 앨범에서 사랑한다 말하시네. 그 전에 함께 했어요. 원성남님께서 감사뿐입니다. 신청하셨어요. 봉하연이 부릅니다.

봉하현 감사뿐입니다. 들으셨고요. 오늘 끝곡 나는 믿네 피어워십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리. 매일매일이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저는 내일 6시에 다시 올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0: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0: 때론 울고 때론 웃잖아. 온종일 울거나 웃을 수는 없잖아. 지금 그대 웃고 있는가? 그럼 크게 웃어라. 지금 그대 울고 있는가? 그럼 크게 울어라. 삶은 매 순간 열정을 다해 울고 웃는 것이다. 허허당에 머물지 마라 그 아픈 상처에 중에 한 대목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복된 길을 가르치시니 감사드립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좁고 협착한 길로 가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꿈꾸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 448장 찬송 함께 합니다. 유창원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김항남의 찬양 예수 영광 버리사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하늘을 바라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갑니다.

찬송가 181장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최훈차 콰이어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임정근의 음성으로 보내드리고요. 박운성님께서 신청하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지혜 찬양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이었습니다. 남설악 금강초롱님, 한계령 부근에 피었다고요? 금강초롱이? 그냥 상상만으로도 예쁜데요. 시편 57편 7절의 말씀을 적어주셨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구절과 함께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를 신청곡으로 적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방현이와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늘 시원님, 오늘도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드리고요. 호빈님께서는 샬롬, 오늘도 무사히 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처음 들어오셨네요. 우유조아님, 샬롬 출근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보내주셨고요. 반갑습니다. 자주 봬요. 그리고 소망이님, 긴 글을 보내주셨는데 소망이님을 조금 더 알고 가까이 느끼게 되는 그런 글이네요. 삶을 돌아보시면서 지금 현재 몸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소망이님 건강 회복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아롱별님께서는 사랑해 주님, 매일 만나는 장애인 친구, 하루 종일 누워있는 그녀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게도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시다고요. 매주 금요일엔 조금 기쁨을 주고 싶어 소풍하듯 김밥을 만들어줍니다. 주여 오늘도

아프신 분들 위로하여 주소서. 친구분께서 많이 기쁘실 것 같아요. 이 금요일에 마음으로 함께 소풍 가시는 거네요. 신청하신 찬양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이정님의 찬양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도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처음 들어오신 4993번께서 청해 주셨어요. 시와 그림의 물 위를 걷는 자 함께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김명수님께서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을 청해 주셨는데 시와 그림의 찬양과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곡을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명로가 피처링으로 함께했어요. 희즈윌의 찬양,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까지 함께 듣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0: 검사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지니사랑님 신청하신 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두라노 경배와 찬양의 곡을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15장 찬송 2부의 첫 곡으로 함께합니다.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이고요. 이어서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하수진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23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 육신의 건강, 명예와 성공 같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기쁨과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위로이며 능력입니다. 무엇보다 가난한 심령이 복의 시작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고 부족한지 깨달을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삶은 영적인 가난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고통을 보고 아파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힘을 절제하는 온유한 사람은 그 삶의 당당한 주인이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나서고 그 일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남이 맛보지 못하는 배부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는 사람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순간 돌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태도로서 여덟 가지 구원 선언이라고도 합니다. 이 선언을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닌 예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마음 가난한 사람,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임재청의 찬양 준비했고요. 이어서 먹보다도 더 검은 조수아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김명희님, 이 나라와 선거철 서로의 좋은 점만 보기에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새벽 예배 드리고 가는 길에 비도 그치고 장미꽃 위에 물방울이 춤을 춥니다. 싱싱한 꽃들 보니 주님 사랑이 보이네요. 저희 동네도 요즘에 장미철이거든요. 너무 예뻐요. 신청하신 곡은 어제 첫 곡으로 보내드린 곡이네요. 오늘 보내드리기는 좀 그렇고 다음에 또 신청곡 올려주시면 함께 할게요. 바니걸님께서는 오늘은 잠이 일찍 깨어서 출석했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들어오셨나요? 샬랄라님. 매일 찬양과 말씀으로 칠공주 강아지들과 하루 시작한다고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강아지 칠공주 정말 예쁘네요. 정말 귀엽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토피날라떼님은 강원도 철원에 출장이 있어서 준비하고 깨어있는 이 시간 함께합니다 하고 본방송으로 들어오셨고요. 조이포유 저녁자 방송으로 들어오신 조나단님께서 축하해주세요 하고 글을 올리셨어요. 폐암 선고 받은 지 7년 9개월 만에 피검사와 CT 촬영에서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은총 같습니다 하고 보내셨는데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마음 깊이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신청하신 곡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데요. 김명식의 찬양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어모키님께서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청하신 옹기장의 선교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이란 부제가 붙어있습니다.

이곳의 골짜기에는 산들바람이 분다. 낮에는 골짜기를 타고 오르는 활승바람이, 저녁에는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는 활강바람이 그치지 않는다. 길고 좁은 골짜기 지형이 준 선물이다. 산들바람의 섬세한 변화, 산들바람의 알 수 없음은 나를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이끈다.

위화의 산곡 미풍,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바람을 느끼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수시립 합창단의 곡으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들으셨고요. 먼저 보내드린 곡은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박상희의 찬양이었습니다.

0: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조셉 별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쇼리실라!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5: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 박람회로 신혼 가구 둘러보고 입주 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 박람회.
6: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 나무엔의 찬양으로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잠언 21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은 한없이 평안해집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한참을 고민하던 이에게 분명한 해답이 되는 말씀이니까요. 공의와 정의, 아마도 그건 유명한 위인들만을 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어른이도 할 수 있는 일, 모두를 기쁘게 하는 일일 테니까요. 우리 일상에서 기쁘게 껄껄 웃으시는 하나님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2026년 5월 23일 토요일 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아침에 왕의 왕 되신 주 함께 들었어요. 두 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50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CBS 라디오, 레인보우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사연 신청곡 기다립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 샵 1212로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을 이용해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며 진행자에게 비밀글, 기도의 제목들, 신청곡 남길 수 있어요. 오늘 캠프 퀴즈 있는 날이죠. 참여하는 분에게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광고 듣고 오늘의 찬양들, 오늘의 이야기들 배달 시작합니다.

장윤영의 알파와 오메가, 팀 루거십의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이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연 함께 나눕니다. 8878번님의 문자 사연이에요. 오랜만에 보내봅니다. 매일매일 사냥 잘 듣고 있어요. 오늘의 신청곡은 온 마음 다해입니다. 제가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가 더 크네요. 평안한 마음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네. 광야를 걷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낀다는 말씀 너무 좋네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종종 까먹고 내가 앉아있는 편안한 곳에서 걸음을 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가야죠. 네, 온 마음 다해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8974번님 김도연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신청합니다. 돈의 경영을 주님께 맡기기를, 더워지기 전에 여름을 대비함을 믿음으로 합니다 하셨어요. 네. 이번 주에는 좀 비도 오고 그래서 더위가 살짝 물러갔는데 또 다시 다음 주면 또 여름 같은 봄이 이어지겠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430번님 신청곡 본향을 향하여 신청해도 되는지요 하셨는데, 신생캠프 신청곡이야 뭐 많이 해주시면 좋죠. 근데 본향을 향하여 이 노래 그거죠. 이 세상 나그네 길을, 너무 좋은 노래인데. 근데 CCN캠프랑은 조금 CCN캠프 선곡해본 적이 있나 싶은데요. 뭐 오늘 뭐 신청해 주셨으니까 한번 듣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먼저 전선아의 목소리로 나갑니다. 온 마음 다해.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내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령에 대한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땡땡땡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다는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의 퀴즈는 이 땡땡땡,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새입니다. 너무 많아서 기피하는 분도 있지만 평화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하죠. 자, 이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샵 1212로 정답과 신청곡,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세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입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면서 거의 정답에 가까운 곡이죠. 옹기장이의 노래입니다. 땡땡땡같이 온유한.

마커스 워십의 깊어진 삶을 줄게 들었고요. 아까 신청하신 본향을 향하여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본향을 향하여에 이어서 류하나의 목소리로 온천하만물 우러러 함께 들었습니다. 성가대가 뭐 왔다 간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자 1부 끝곡 준비했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타이니 에코의 노래 듣고요. 2부에서 만나시죠. 3.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근심하지 말라. 마음이 유쾌하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도 말라. 오랫동안 무사하다고 너무 믿지 말 것이며 처음 맞는 어려움을 꺼리지 말라. 첫 변화가 지나가면 다음 변화는 오히려 쉽게 오는 법이다. 최근담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성우의 CCM 캠프 토요일 순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 시간 더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밤을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샵 1212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고요. 게시판에서 소곤소곤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글로 사연과 신청곡, 기도 제목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캠프 퀴즈 있는 날이죠. 참여하는 분에게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자, 2부의 시작은 주중에는 뉴CCM, 주말 주일에는 주간 인기곡 함께합니다. 토요일에는 CCM 캠프에서 한 주간 방송된 곡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하트를 많이 남겨주신 곡들 모아서 들어보는데요. 오늘은 시와 그림의 물 위를 걷는 자, 그리고 잔치 공동체의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해, 이지은의 그 사랑 얼마나, 세 곡의 인기곡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고 여러분의 사연 또 배달합니다.

세 곡의 주간 인기곡 CCN 캠프 선곡 중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받은 곡 세 곡 들었어요. 이지은의 그 사랑 얼마나,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해, 잔치 공동체, 시와 그림의 무리를 걷는 자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실시간 선곡표에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하트가 이렇게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CBS 뮤직 차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들으시면서 이 노래 좋다, 다시 듣고 싶다, 이 노래 은혜가 있네 하는 곡들을 만나시면 꼭 잊지 마시고 레인보우 선곡표에 하트를 눌러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이렇게 멋진 선곡으로 돌려드립니다. 8389번님의 문자 사연이에요. 오늘 특별한 집회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전도 대상자분과 식사와 교제도 함께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셨어요. 그러시구나. 아마 새가족 모임 같은 것들을 미리 하셨나 봐요. 네. 주님께서 찾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손과 발을 뻗어서 또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곁으로, 교회 안으로 초청하는 일을 정말 쉬지 않고 해야겠어요. 네, 화이팅! 8612번님, 주일학교 교사를 벌써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기도가 아니고선 설 수 없는 자리임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신청곡은 최고의 선물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와, 주일학교 교사를 거의 20년 가까이 하신 거네요. 이러면 정말 처음 가르친 아이는 지금 성인이 되어서 같이 교사를 할 정도에, 그쵸?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목사님도 아니오, 성가대도 아니오, 찬양팀도 아니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화이팅! 네. 신청곡 듣습니다. 최고의 선물, 파이디언 선교회의 노래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린이 노래 하나 더 듣죠. 히스플랜의 너는 꽃이야, 그리고 행복한 가정의 행복, 세 곡이었습니다.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내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령에 대한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땡땡땡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다는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의 퀴즈는 이 땡땡땡.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새입니다. 너무 많아서 기피하는 분도 있지만 평화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하죠. 자, 이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샵 1212로 정답과 신청곡,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세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입니다. 여러분의 정답 참여 기다리면서 박지연의 노래 듣습니다. 결국엔 주님이셨네.

광야를 지나며 희즈윌의 노래 김동욱의 솔로로 함께 들었습니다. 0204번님 아이가 ADHD와 경계성 지능을 가진 아이라 기도가 꼭 간절히 필요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자녀를 향한 기도는 우리가 모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 개인의 자녀를 위한 기도도 그렇지만 내 주변에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또 CCN 캠프를 함께 듣는 캠프 가족들 얼굴과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올리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마음의 간절함을 같이 이해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경계성 지능과 ADHD를 가진 이 아이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가정 안에서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러빔의 노래 보내드려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0: 박성욱의 CCM 캠프 오늘 토요일 밤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저도 물러갑니다. 오늘 끝곡 아논 딜라이트 갓 타임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또 만나시죠.
1: 참 많은 시간을 돌아왔지 당신 없이 보냈던 24시간 그때 당신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내면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는 희미하기는 해도 의심할 여지 없이 진실하다. 따라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처음에는 혹시라도 그것이 어떤 극단적인 행위나 미친 짓으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의지를 굳히고 신념을 키워가다 보면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깨닫게 된다. 건강한 이가 느끼는 희미하지만 단호한 반발심이 결국에는 인류의 주장과 관습을 넘어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빛과 소금 찬양으로 강하고 담대하리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에 함께하는 김은영의 축복송입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또 3일간의 연휴가 우리를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또 주일을 앞두고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는 우리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을 가진 두 곡의 찬양. 먼저 With Friends,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주 우리와 함께 앨범에서 전해드린 강하고 담대하라, 중간에 조아문 목사님 음성도 들으실 수 있는 버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이틀은 이삭줍기 주중에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함께 나누고요. 또 3일간의 또 꿀같은 연휴 모두들 즐겁게 재미나게 신나게 보내시라고 힘차고 즐거운 찬양도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삭줍기 오늘 첫 곡은 7493님께서 여유롭게 축복송 함께합니다. 수평선 보이는 바다 보러 가고 싶네요 하시며 신청하셨던 존영의 감사, 오늘 이삭줍기로 전해드립니다. 아비가일님께서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남겨주셨고요. 또 위스덤님, 지난 청년주일에 나는 일어섭니다 찬양 듣고 은혜 받았어요. 우리 청년들이 힘을 얻어 일어서기를 기도합니다. 피아워십의 찬양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존 영의 감사, 주리가 부른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나는 일어섭니다, 피아워십까지 함께 하셨어요. 라니 님께서요. 새벽 예배를 둘째와 친정엄마와 함께 다녀왔어요. 5월 가정의 달로 가족 약속 예배로 짜여져 있어서 평소에는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함께 예배당에 다녀왔습니다. 목사님의 축복 기도도 받고 기도하시는 내용이 제가 염려하고 있는 기도라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내 삶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이유라 부탁드릴게요 하셨어요. 맞아요. 예배당에 교회에 직접 가서 드리는 예배, 무언가 따스하게 나를 감싸는 느낌, 특히 가족이 함께 가셨기 때문에 더 큰 은혜의 시간, 감동의 시간이 되신 것 같아요. 남궁송옥 내 삶의 이유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내용이 담긴 장윤영의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준비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남궁성옥 내 삶의 이유라 장윤영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이어서 안성진 안아주세요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 돌아보니 비와 관련된 찬양들이 참 많이 들어와서 이삭줍기 오늘도 마이클 W. 스미스의 힐링 레인을 이삭줍기로 준비했습니다. 1부 끝곡으로 이곡과 연주곡까지 전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C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3: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 촉촉히 내린 비로 화단에 혹은 논밭에 작물이 쑥쑥 잘 자라날 거라는 사연을 많이 만났고 특히 모내기 준비하신다는 사연도 기억이 납니다. 이길승 그대 화단에 먼저 들으셨고요. 꽃도 이준석 찬양으로 이어봤습니다. 주영님께서 임바울의 첫사랑 때를 오랜만에 신청곡으로 보내봅니다 하셨는데 임바울 목소리가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죠. 좀 걸쭉하고 굵직하고 걸걸한 이런 느낌입니다. 첫사랑 때 함께 보시고요. 배추님 신청하신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순례자의 노래 원주에서 늘 함께 해주고 계신데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2102님께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신청하신 곡 오늘 이삭줍기로 준비했습니다. 조이포유를 통해서 아나운서님들의 멘트를 들으면서 그 우리 삶에 굉장히 작은 소소한 그런 삶의 지혜들을 많이 배우게 된다고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려요. 오늘 내주의 강가로 원곡인 홍순관 찬양으로 은혜의 강가로로 준비했습니다.

들에 핀 무명처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 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강,

임바울의 첫사랑 때 향기로운 나무,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에 이어서 홍순간 은혜의 강가로 전해드렸고요. 사랑님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독특하게 박종호 씨가 부른 버전인데 함께 보시면 또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고픈 고질라님, 하나님의 일, 사명에 온 마음으로 감당하며 찬양으로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와 응원도 보내봅니다. 한이의 행복 써주셨는데 준비했어요. 허유미님 위러브의 찬양 써주셨는데 오늘은 위러브의 찬양으로 나는 오늘을 살리라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아카펠라 느낌의 박종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한이의 행복에 이어서 사명 동방연주 그리고 나는 오늘을 살리 위러브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는 영동제일교회 찬양가 경배 준비했는데요. 내 마음 다해 전해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어른들은 아이에게 이렇게 묻고 아이는 자신이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 이후로는 덧셈의 연속이다. 의사가 되길 선택했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명예도 있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뺄셈 철학이다. 뺄셈 철학은 소중한 것들을 잃기 전에 우리 삶의 무거운 짐들을 덜어내는 출발점이다. 중국 작가 무무의 오늘 뺄셈 중 일부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핀입니다. 이 찬송의 작시자인 캠벨은 영국의 아즐 지방의 공작으로 빅토리아 여왕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이 찬송시는 캠벨이 캐나다 총독으로 취임하기 전에 쓰여졌지만 총독으로 부임한 이후에 널리 애송됐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울창한 삼림이나 웅장한 산세가 이 시편의 내용과 유사했기 때문에 캐나다인들이 많이 애송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비슷한 환경을 가졌던 스코틀랜드인들도 이 시를 즐겨 애송했습니다. 이 시편은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거나 여행 중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애송한다고 해서 여행자의 시편이라고도 불립니다. 캠벨이 지은 찬송으로는 우리 찬송가에 바로 이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한 편만 수록돼 있습니다.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핀입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은 주지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1: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0: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1: 제가 불 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 온 산이 까만 재료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 한 뼘이 올라왔다.

0: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걔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걔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1: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산은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은 에벤에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에벤에셀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만났고, 야곱은 베델에서 만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다윗은 양을 치면서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것을 값없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장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돌아봅니다. 성령께서 바라시는 바로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비둘기같이 내려온 성령을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를 누비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24일 주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도 이 방송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 곡은 비둘기같이 온유한 임정원의 찬양이고요. 이어서 주 사랑 안에 살면 대한생명 노래선교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숨결이 성령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삶과 생명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유창원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어서 실로암 샘물가에 핀 글로리아 합창단이고요. 진실하신 주 성령 이상호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로마 문화원 선교 찬양단의 곡이었습니다. 먼저 전해드린 곡은 성령이여 강림하사 유선식의 찬양이었고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마드리갈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전해드립니다. 사라님께서 일찍이 신청해 주신 곡이고요. 라베리테 301님께서도 이 곡을 청해 주셨었는데요. 오늘 전해드리네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꿈이 있는 자유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성령이 오셨네, 장윤영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서울 코럴의 찬양이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의 끝곡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으로 시작이 되는 예수전도단의 부흥 2000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죠.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영화로우신 주 성령 김성수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먼저 들으셨어요.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진 곡 김성수의 영화로신 주성령 함께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희 근심 걱정을 이상희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성령의 은사를 CBS 합창단의 곡으로 이어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요한의 찬양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먼저 안성진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리고 솔로몬님께서 신청하신 장하니의 외친의 깊은 곳에서

우리는 하늘의 정원사이신 성령과 협력하며 좋은 결실을 수확하기 위해 우리가 심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개인적이며 동시에 공적인 경건의 삶의 습관을 위해 자신을 더 훈련하게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라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히 무르익게 될 것이다.

존 스토트의 성령 세례와 충만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늘의 정원사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 터전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풍성한 과수원으로 가꾸십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민들레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불길 같은 주 성령 여수시립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임현모의 음성으로 내가 깊은 곳에서 이어서 듣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서울 레이디스 싱어즈의 이 기쁜 소식을 앞서 전해드린 곡은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유선식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정하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3: 신축도
7: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5: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 박람회로 신혼 가구 둘러보고 입주 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 박람회.
6: 성령 강림 주일에 함께한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조수아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성령이시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자기의 수리 기법 중에는 깨진 그릇에 금이 간 자리를 은이나 금, 오칠로 이어붙이는 기술이 있습니다. 단순히 복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처마저도 아름다움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상처가 있다는 것을 흠으로만 여기지 않고 삶의 무늬로 받아들인다는 것.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깨지고 금가한 마음들을 애써 감추려 하기보다 지금의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시간으로 조용히 바라봐주는 건 어떨까요? 주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Good Music Station CBS FM

종교는 다르지만 강의실 청소하면서 듣고 있어요. 힘들어도 음악과 함께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이른 아침 새벽 알바를 합니다. 네, 로사님 반갑습니다. 일하거나 어떤 다른 일을 할 때 음악을 틀어놓으면 능률이 올라가죠. 그리고 우리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흐르는 음악은 잔잔하고 평화로우니까 집중에 방해되지도 않습니다. 방금 흐른 곡은 Nearer, Still Nearer,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예수는 나의 힘이요. 사연과 신청

신청곡은 문자로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평화로운 주일 아침, 우리 마음에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게시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파주 연풍리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3853님, 새벽기도 후 이동하면서 강릉의 주아랑님, 제주도에 계시네요. 문자 뒷자리 3900번 쓰시는 분, 강원 원주시의 이현순님도 이 곡 들어주십시오. 마다가스카르 소년합창단의 오 스토레 귀드, 주님 지으신 모든 세계,

화무 십일홍이라는 말 맞다나 꽃은 원래 잠깐 피었다가 진다. 그 잠깐을 연이어 집중하다 보니 주위가 온통 새파랗게 변한 줄 몰랐다. 아가시 꽃향기가 지천으로 퍼지는 사이에 일찍 피었던 매화, 산수유, 벚꽃, 앵두는 벌써 초록빛 열매를 맺었다. 이 작은 열매들은 아직 이파리와 비슷한 초록색이라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 남들이 보든 말든 부지런히 열매를 맺은 식물의 이 성실함이 참 대견하고 부럽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에는 꽃의 여왕 장미가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하지만 초록 열매들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꽃들도 등장한다. 이런 꽃들은 지나

하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는 향기도 없다. 감꽃이 대표적이다.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엔 감꽃을 먹었다고 한다. 새끼 손톱보다 작은 감꽃을 얼마나 먹어야 배고픔이 사라졌을까?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가을이면 가지마다 주먹만한 주홍빛 열매를 가득히 맺을 것이다. 추운 겨울, 매서운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까치밥으로 남을 귀한 감이 되겠지. 우리도 그런 열매가 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분이 말씀하셨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7장 17절.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정혜덕 작가의 감꽃.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클 가드의 찬양 함께 들으신 곡은 에스더 디어 목마른 사슴 주일 아침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연휴의 가운데 날이네요. 북앤커피님 노원구에 30년을 살면서 당연천 아침 산책을 처음 합니다. 잠꾸러기가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하다니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 저는 출근 준비하고 병원 실습 나갑니다. 반갑습니다. 북앤커피님 잠꾸러기세요?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저와 인사도 나누고 또 근처에 있는 곳인데 처음 가볼 수 있죠. 당연천 아침 산책도 하고 너무 좋은데요. 그쵸? Nothing but the blood, 나의 죄를 씻기는

새벽기도 갔다가 교회 마당에서 20년 전 함께했던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어찌나 반갑던지 두 손을 꼭 잡고 얼싸 안고 반가워했답니다. 교회가 멀어서 새벽마다 오신다네요. 새벽에도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확실합니다. 노을 아이디 쓰시는 이나미님. 그러면 그동안 그분과 계속 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서로 이제 다니는 시간이 달라서 계속 엇갈리고 못 만나다가 너무 오랜만에 만나신 건가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다. 예, 주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렇게 여러분 평안한 하루 또 복된 만남이 있는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Lord's Prayer, 주기도문 코니 프랜시스의 노래로 남기면서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도 와주세요. 멀진 않은데 좀 찾아오는 길이 복잡할 수 있어서 잘 오셔야 합니다. 2부는 라디오로는 못 듣습니다. 스마트폰에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을 설치하고 레인보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채널이 따로 있거든요. Joy for You 채널에서 7시부터 이어가죠.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5: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7: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흑인 연가 가수 마할리아 잭슨의 In the Garden,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글렌 캠벨 Old Rugged Cross, 갈보리 산 위에, 주일 아침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입니다.

The solid rock, 이 몸의 소망 무언가, He leads me, 예수가 거느리시니. 백경이님, 지금은 교회에 못 나가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이 예배 시간이고 은혜 충만한 시간입니다. 찬송 들으며 또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울고 웃고 하네요. 언제나 곁에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YK0426님은 청라 호수공원에 나와 계시대요. 일전에 한번 청라 할배란 닉네임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었는데 그때 사연 소개가 돼서 참 좋으셨다고요. 네, 청라 할배님 YK0426님이시군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I hear thy welcome voice, 내 주의 보혈은.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조바심은 꿈을 가진 자들에게 찾아오는 감옥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한 때의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부르심은 일회적 사건일 수 있으나 부르심을 사명으로 인도하는 건 인내와 준비의 시간들입니다. 재능이 있더라도 어서 세상에 드러나 명성을 얻으려고 하면 그 조급함으로 인해 최대의 장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숨겨짐의 시간을 통해 성숙해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다윗은 하찮은 심부름을 하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마주합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형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하찮은 일을 해야 했죠. 하지만 만약에 그가 그 하찮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이 뒤집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스스로 조바심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유함에서 비롯됐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우리를 쓰십니다. 그러니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144번째 묵상 조바심의 족쇄를 벗으라.

주님의 손자라는 레인보우 닉네임 가진 유한준 님이신데요. 비 소식이 하루 전에 바뀌었다.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나오기를 잘한 것 같다. 날씨는 흐리나 비는 오지 않는다. 선선한 객차와 객차 사이의 바람소리가 너무 좋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한 이 땅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네, 여행 떠나셨나 봐요. 날씨 때문에 하루 전까지도 갈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막상 나서니까 참 좋다고. 맞아요. 뭐든 그런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까지, 출발하기 전까지가 좀 고민이 깊고 막상 나서면 나오기를 잘했네, 시작하기를 참 잘했네 싶습니다. 유한준님의 기분과 닮아있는 곡이었죠.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 주일 아침 정미나의 Amazing Grace,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5월 24일 주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지금 흐르고 있는 곡 Open the Eyes of My Heart, 내 맘의 눈을 여소서 주님, 오늘의 끝곡입니다. 연휴가 내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더 마음 편하게 오늘 복된 주일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뭔가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올 듯 말 듯 너무 더딘 느낌이 든다거나 아무리 기다려도 올 생각이 없어 보이는 때 아 그것처럼 맥 빠지는 일도 없는데요. 혹시 요즘에 그렇게 기다리는 거 있으실까요?

만약 기다리는 게 지금 오지 않는다면 조금 늦게 오는 대신에 훨씬 더 좋은 게 올 거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다면 역시 이렇게 생각

하라고 하네요. 내가 요청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요. 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주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5월 24일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라히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곡이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그 어떤 응답의 기다림이 너무 좀 길어지고 오래되면 좀 지치고 힘들 수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나의 헤아림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헤아림이 당연히 다르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 신청곡 쭉 끊지 않고 나누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딸기바구니님 청하신 곡부터 들을게요.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그 어떤 문제도 듣고요. 정호김님 청하신 곡 나무자전거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은영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비공개님 청하신 곡은 헤리티지 에스콰이어 멸류관 가지고 라니님 신청곡 김영우의 시편 21편까지 5곡 배송할게요.

라니님의 신청곡 김영우의 시편 21편 들었고요. 앞서 헤리티지 메스콰이어 면류관 가지고 지은영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정호김님의 신청곡 나무자전거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였고 딸기바구니님 청하신 곡 라이플로드싱어즈의 그 어떤 문제도까지 다섯 곡 배송해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주일 배송곡 봄채원님 청하신 곡이에요. 손경민의 은혜 그리고 추억님 청하신 곡은 문정자 아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했고요. 러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아롱별님 청하신 곡은 김인식의 실로암 여기 한 곡 더 이어갈게요. 심플리 포 이 시간 너의 맘속에

다섯 곡 쭉 이어서 주의 배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Simply for CCM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방금 들었고요. 앞서 아롱별님 청하셨던 김인식의 실로암 그리고 러빔 하나님의 열심이었죠. 그리고 문정자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곡은 닉네임 추억님께서 청하셨던 곡이었고요. 봄채원님 신청곡 손경민의 은혜까지 다섯 곡 배송해드렸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아비가일님 청하신 곡이에요. 팀룩월십 주와 함께 걸어가네.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남들은 내가 생각하는 걸 믿지 않았다. 모두 너무 의심이 많았다. 본인 스스로 의심하면 최선을 다할 수 없다.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누가 믿어주겠는가. 일단 작업에 들어가면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계획을 착수할 때는 그것을 100% 믿는다. 나의 혼을 그 작업에 불어넣는다. 그러다가 죽어도 상관없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말입니다.